0: 저하고 순간에 아미님 애들 놓다 영어 님 애들 많으라 제 영어
1: 形状像鸡爪的骨碎已经呈现棕褐色，这种谷物叫铲子，夏尔巴人更喜欢叫它鸡爪谷。